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 권역 호우경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양방면 전면 통제도 지금 9시 45분을 기해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면은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고요. 불강천길 증상교 하부도로와 금포로 행주 일교 하부도로도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전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하위 4개 차로는 무대 설치 작업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 부근 도로 3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는데요. 뒤로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신천 진입로 부근 추돌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양방면 전면 통제는 9시 45분을 기해 해제된 상태입니다. 통제됐던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면과 불광천길 증상교 하부도로도 이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금포로 행주 1교 하부도로는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잠수교 보행자도로가 10시 48분부터 양방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하위 4개 차로가 무대 설치 작업으로 통제되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 하위 2개 차로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사가정로 사가정역 방면 용마터널 안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터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1: TBS 캠페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수위 상승으로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양방면과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면 통제 해제됐고요. 불광천길 증상교 하부도로와 금포로 행주 1교 하부도로도 정상 통행되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법원 검찰청에서 서초역 방면 서초역 8번 출구 앞 전차로가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가 되면서 반대 차로로 가변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11시 30분부터 두 개 차로를 이용해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3시 30분부터는 구효자 파출소 앞까지 두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성동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면 운현 3터널 안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부 강원도 일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수교 보행자 도로는 여전히 양방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포대교 건너기는 양방면 수월한데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원룸분기점까지 밀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녹청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소공로가 도심 방면 3호터널 나와서 한국은행 앞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도심 안쪽 집회가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동화면세점 앞에서 3개차로 막고 집회가 진행 중인데 3시 30분부터는 2개차로 이용해 경복궁 교차로 신교동을 지나 구효자 파출소 앞까지 행진도 있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오늘 새벽부터 쏟아붓던 폭우가 그치면서 이제 전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호남, 영남, 제주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는 연휴 둘째 날인데다가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주말 지구 교통량이 무척 적은 편인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가양대교 지나면서부터 밀기 시작하고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홍지문터널 안에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은램프나 성산램프로 나갈 때만 밀립니다. 한편 폭우로 보행자 통제였던 잠수교 이제는 정상 소통 가능하고요. 다른 한강다리 중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강남쪽으로 밀립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 최강일구입니다. 혹시 요즘 자주 화가 나십니까? 자주 화가 난다면요, 그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라고 그러네요. 우리의 뇌가 너는 너무 지쳐있어, 좀 쉬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화란 이름처럼 불과 같습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연료와 불씨, 화가 타오르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길 화의 가장 큰 연료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화를 화로 풀면 큰 불로 번지는 법. 자, 지금 화가 난다면 뭘 멈춰야 할까요? 뭘 좀 바꿔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엘 뉴스 얀증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신기한 성대관 자 궁짜자 궁짜 내 박자 속에 아싸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곤 하는데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분간은 서로 조심할 수밖에요. 화를 끄는 소화기 웃음 아니겠습니까? 일단 웃으면서 불씨를 꺼뜨려보자고요. 노래 듣고 와서 최국 씨와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하겠습니다. 박상철이 부릅니다.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었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0: 허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1: 예.
0: 대화남 최욱 씨, 어서 오시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네. 네가 인간이야. 한번 시작.
1: 네가 인간이야?
0: 좋습니다. 아 시그니처야.
1: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0: 뭐 전 세계 개그맨 중에 네가 인간이야를 외치는 개그맨은 예? 개그맨 중에 딱 한 명, 최욱이밖에 없어.
1: 예, 사실 이게.
0: 네.
1: 저 개그맨 중에 네. 박준영이라고 있어요. 갈갈이.
0: 예, 무, 예. 무 이렇게 가는 분.
1: 예. 네. 그 형이 저한테 자주 하던 말이에요.
0: 그래?
1: 네가 예. 인간이냐? 그래서 그걸 여기다 좀 써먹는 거지.
0: 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1: 네.
0: 저 파블로 PD가 어?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한다는 거야. 부부끼리.
1: 아, 진짜?
0: 네가 인간이냐고.
1: 누가 부장님이.
0: 부부끼리.
1: 저기... 아, 네. 서로?
0: 네. 어. 그래서 시작한 거야 이거. 몰랐어? 네가 인간이냐 그런데잖아.
1: 네, 정말 바닥까지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고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제가 확 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0: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자가 벌써 오늘은 빨리빨리 보내주셨네. 5962번님 인천에서 택시하는 사람인데요. 출근 시간에 여자분들 승차하면 화장을 합니다. 네. 얼굴에 화장을 하지 왜 차문 손잡이 유리창에까지 화장품 발라놓는지 모르겠어요. 오. 제발 얼굴에만 발라주세요. 네. 최국 씨 해결 좀 해주세요.
1: 아, 네가 인간이야? 아? 아니 화장 가면 미리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하고 오든가 말이야. 택시 탔으면은 아 이거 기사님 또 손잡이에 묻혀놓은 거 다 닦아야 되잖아. 그거 다 묻혀놓고 다 손잡이에다가 다른 손님 들어와가지고 묻으면 아 찝찝하잖아.
0: 아 좋아.
1: 네가 인간이야?
0: 아, 세게 나오는데.
1: 아저씨 그냥 쌩얼로 다녀. 뭘 발라 그렇게. 발라도 별 차이도 없구만 진짜. 하지마 화장하지마.
0: 쫓아온다 이제.
1: 그렇게 받을
0: 항의 문자 들어오면
1: 어떡하려. 손잡이에 하려고. 그렇게 발라놓을 거면 하지마.
0: 자 이번에는 4650번님
1: 저는 비비크림 한번 말아. 비비크림. 아 예 하시죠.
0: 4650님 저는 44년째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사는데요.
1: 아이고.
0: 지난 일요일날 큰 시누이가 왔었는데 제가 친구네 블루베리 따러 간 틈에 아들네 주려고 들기름 한 병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거를 가져갔어요.
1: 아.
0: 어머니가 주셨다니 말도 못하고 덩어리 냉가슴 앓고 있어요.
1: 아.
0: 우리 큰 시누이 최국 씨가 좀 혼 좀 내줘요.
1: 아 진짜 시누이 왜 그러냐 진짜. 이게 영원히 이게 시누이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정원이 이게
0: 시누이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
1: 시누이와 올케 사이는
0: 시누이가 며느리가 뭔 상관 있어. 시누이 올케.
1: 시누이와 올케 사이.
0: 통과제이지 뭐 통과제.
1: 네, 영원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네. 그런 사이인 것 같아 진짜.
0: 네.
1: 왜 가지고 가? 그 아들 주려고 그거를 들기름
0: 그러니까.
1: 귀한 거 아시잖아요 들기름
0: 얼마나 귀한데
1: 그 들기름 크으 이렇게 딱 이렇게 챙겨놨는데 아 어머니도 그래요 진짜로 어?
0: 어머니가 그런 거야 따랐다고
1: 어머니 혼자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 참 진짜 그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 열어보니까 네. 들기름 한 병이 있는 거야
1: 아.
0: 큰 시누이가 이제 왔더니
1: 시누이가 지금 달라고 한 거지?
0: 그, 아니 그러니까
1: 달라고 이런... 했으니까 준 걸 거 아니야?
0: 아니 그건 모르잖아 이게 미루어 짐작컨데 신이가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올케는 지금 블루베리 따가 없잖아 지금.
1: 아, 그러니까요.
0: 어 보니까 들기름이 온전한 게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겠지 엄마한테. 엄마, 엄마 대답해.
1: 아, 또 갑자기 상황극.
0: 엄마 해 빨리.
1: 어 왜 우리 딸.
0: 엄마
1: 왜
0: 이거 들기름 이거 한 명인데 이거 가져가도 돼?
1: 아유 우리 딸 그럼 아유 가져가도 되지 그러면.
0: 아니 이거 가져가. 저 올케가 누구 주려고 남겨놓은 거 아니야?
1: 아니,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0: 엄마가 책임질
1: 가져가.
0: 거야?
1: 어 가져가.
0: 어.
1: 집에 하면 저 남편이랑 그만 좀 싸우고 그만 좀 집에 짐 떠갖고 그만 좀 와 집에 아주 그냥.
0: 아유 요래서 지금 몰래 가져가 버렸네.
1: 아 진짜.
0: 꽤 딸이 올 케분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없는 거야.
1: 맞습니다.
0: 또 어머니한테 물어봤겠지. 어머니.
1: 그러니까.
0: 어머니.
1: 아, 왜 또?
0: 귀 안 들리세요?
1: 아 왜?
0: 아, 아 여기 있던 들기름하면 어디 갔어요?
1: 아니 저기 와가지고 그냥 또
0: 뭘 와요 오기는?
1: 또 빈손으로 보내 그냥 줬지.
0: 그걸 걸치면 어떻게 해요? 아들 주려고 내가 남겨놓은 건데.
1: 뭐야 또 들기름 또 짜면 되잖아.
0: 아, 어머니는 항상 이러신다니까.
1: 아유 네? 너 지금 엄마한테 개기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너 작은 방도 따라와. 아유 말로 요즘 말로 했더니 아주 그냥.
0: 아이고
1: 신우이도 그래 어? 왔으면 뭘 살았고 오지 못할 망정. 어, 그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그 올케가 얼마나 대단해.
0: 그렇지.
1: 그렇게 선물도 해주지 못할 망정 그걸 낼름 가져가?
0: 그렇지.
1: 네가 인간이야?
0: 아이 좋아 좋아.
1: 아, 나 정말.
0: 신우이면 다야 그래.
1: 네가 신우면 다야? 네. 아 진짜 말이야. 진짜.
0: 내가 그래 내가.
1: 내가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너는 그냥 식용유 처먹어.
0: 안 가져오면 글쎄 봐. 이거야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안 가져오면 들들 볶는다 그래.
1: 안 가져오면 들들 볶아버릴 거 내가. 어?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이거 어떻게 짠 건데 내가. 어? 네 우리 또 올케님 블루베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신우이가 가져왔으니까 블루베리 따갖고 온 걸로 그걸로 또 저기 집 짜서 아들 줘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요번에는 잘 숨겨놓고 냉장고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땅 파서 묻어놔요. 못 가져가게.
0: 아 이거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1935번님 인테리어하는 40대 남자인데요. 운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자주 엉뚱한 길이나 더 늦는 길을 안내를 합니다.
1: 네.
0: 화 좀 내주세요. 이렇게요. 네가 내비야?
1: 네가 내비야? 이게 아주 그냥 어? 본분을 이뤄가지고 말이야. 어? 내비자면 내비답게 네. 가장 빠른 길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한참 돌아왔잖아. 너같이 게 무슨 내비야 네가. 아 나 진짜 짜증나. 야! 어 살다 내비한테 화내보긴 처음이네.
0: 이거 내비한테 화내니까 안심해도 되잖아. 어, 쫓아올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 제가.
1: 네,
0: 막 더 화내. 재밌게.
1: 아 어떻게 화내. 지금 화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비한테. 어 길 똑바로 찾아와. 똑바로 찾아. 네가 내비야? 할 말이 없다. 아 이거 저기.
0: 아이고.
1: 네, 힘드네요.
0: 아, 내비도 왜 그 음성 내비하는 경우에 네,
1: 이거 순정 써서 그래요.
0: 이제 사투리도 네. 많잖아.
1: 그, 어?
0: 충청도 사투리도 있고,
1: 맞아요.
0: 경상도 사투리 있고, 전라도 사투리도 있고.
1: 팀앱이나 뭐 카카오 내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그죠?
0: 네. 네.
1: 그리고 그게 좀 낫더라고. 이거는 지금 차에 내장돼 있는 옛날 내비를 쓰신 것 같아.
0: 그렇지, 그렇지.
1: 일부 사모님께서.
0: 네.
1: 그러니까 전국에 내비게이션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그 지금 아 팀앱한테 계속 뒤떨어질 거예요. 팀앱 제껴! 빨리, 정확하게, 어? 아니요, 회사 차원에서 위성을 쏴, 그냥!
0: 너는 팀앱 쓰는구나.
1: 아, 저 카카오 내비 쓰는데요?
0: 카카오, 나는 차에 내장된 거 쓰는데?
1: 아, 진짜요?
0: 네.
1: 그거 보통 되게...
0: 내 차는 이렇게 뚝 누르고 있잖아.
1: 네.
0: 음성, 응? 어. 최국인의 집, 그러면 딱 최국이 나오는 어. 그런 걸래. 너 입력하냐, 이렇게?
1: 네?
0: 손가락으로 입력해?
1: 저요?
0: 네.
1: 아니, 저 그냥 최근 목적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0: 아니, 처음 가는 데다, 이거야.
1: 처음 가는 데가 없어요, 저는.
0: 처음 가는 데가 없어?
1: 네.
0: 알았어, 그래.
1: 갈 돈도 없고. 그냥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야.
0: 하여튼.
1: 일주일에 한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0: 그렇습니다. 니가 네비아로 했고요.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파블로 PD가 듣고 가겠답니다. 백두산에 유현상 씨가 신곡을 냈답니다.
1: 네.
0: 오늘 지금 최초 공개예요?
1: 진짜?
0: 오, 유현상 씨, 어, 허리케인 라디오에 54년생이신 유현상 씨.

0: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 연상 선배님이 어우 진짜
0: 오상 선배님 지금
1: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0: 저보다 6살 선배니까
1: 우리 아버지보다 5살 많으신 5살 어리신데 우리 아버지보다.
0: 근데 이번에 신곡인데 제목이 좀 미련하네.
1: 왜, 왜?
0: 미련한 사랑이래.
1: 아, 미련한 사랑.
0: 자, 그러면 유현상 씨의 야, 미련한 사랑.
1: 트로트, 락, 뭐 발라드 다 되시는 분 아니에요?
0: 그렇지, 그렇지요.
1: 작사, 작곡.
0: 그렇습니다.
1: 아, 야, 진짜.
0: 유현상의 미련한 사랑.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유현상 씨의 신곡이네요. 미련한 사랑. 역시 네. 유현상 씨가 이 저음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부려요. 아, 저음이 멋있지 않습니까?
1: 저음, 고음 뭐. 네.
0: 아무 말도 못했어. 보내는 법도 몰랐어. 널 사랑한 채로 보내야 했어. 네. 왜 그러셨을까? 어? 그리고 아. 나는 울었어. 네. 너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어. 그 왜 보내 그래? 너를 지울 수 없어. 잡지도 붙잡지도 못한 내가 바보야. 그게 아. 미련한 사랑을 하신 거네.
1: 너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은데 왜 보내셨어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미련하시네 진짜.
0: 제목을 미련한 사랑이래.
1: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가사 보니까 진짜 미련한 사랑이네.
0: 그렇습니다.
1: 그럼에도 딱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서 보내주는 진짜 이 지고지순한 어떤 유현상 선배님의 어떤 그런 인성이 엿보이는
0: 예. 예,
1: 애정관이 엿보이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0: 좋습니다. 예,
1: 저는 절대 안 보냅니다. 예, 누구 잘들하고 너 나한테 힘들게 하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0: 유현상 씨가 이분이 미련한 분은 아닌데.
1: 아니 노래가 미련한
0: 그러니까 말이야.
1: 내용이라 이거죠.
0: 예. 알겠습니다. 자 노래 신곡 잘 들었고요. 3082번님 자 화내는 문자입니다. 미용실에서요. 알아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요. 네? 진짜 미용사 본인 머리하고 똑같이 잘라놨어요. 그래서 거울 보는데 사장님과 쌍둥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1: 네?
0: 미안하다며 돈은 안 받더라고요. 아, 이거 장난합니까, 지금?
1: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앞뒤. 그러니까 왜 알아서 잘라달라고 그래요, 왜? 알아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그 미용사 그러니까, 본인 머리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
0: 청취자님을 뭐라 그러면 안 되고 자 네.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네. 예. 왜 똑같이 잘라서 왜 본인하고 똑같이 잘랐어요? 그렇게 해 일단 해.
1: 왜 본인이랑 이렇게 똑같이 잘라가지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 제일 싫어해. 똑같은 거 그죠 여자분들. 뭐 예를 들어 옷도 똑같은 거 입으면 되게 싫어한다고. 그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똑같이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이렇게 하면?
0: 하기 싫으냐 너?
1: 아 돈 안 받고 하려니까 미치겠어요. 아 좀 힘들어. 아 미치겠어요 진짜.
0: 여기까지 오고 가면서 휘발유 값은 나오냐?
1: 안 나오, 뭘 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지금. 되게 나는데. 아, 또 시장님! 우리 시장님 또 위태로우신 것 같은데 보니까 상황이. 아,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빨리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자, 이어서 1034번님의 사연입니다. 저기 동네 주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영장에서만 입어야 하는 거를 아가씨들이 수영복만 입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1: 어허.
0: 편의점도 가고
1: 네.
0: 도로에 사람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네. 이래도 되는 건가요?
1: 아, 나 정말 진짜 왜 그래 진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 그렇죠?
1: 네, 네. 아, 뭐 그렇게 자신 있어? 어? 니가 이렇게 몸매가 그렇게 자신 있어?
0: 수영장 어디 있어?
1: 어디 있어? 수영장 어디야?
0: 왜 그거 왜 물어?
1: 갈라고 나도. 어디야?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 편의점 갈 거야! 그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도로에 차가 막히는 거 아니야? 차들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어?
0: 옷 좀 입고 다녀, 그래.
1: 입고 다녀? 옷 좀 입고 다녀? 수건으로 덮고 다녀?
0: 그렇지?
1: 얼마? 아, 진짜. 짱나게.
0: 수영장 어딨어, 그래.
1: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수영복도 못 입는데 말이야, 창피해서.
0: 수영장 어딨어, 그래.
1: 니가 날씬하면 다야? 어디냐고 수영장 왜 얘기를 안 해? 어디야?
0: 상암동은
1: 한강 쪽이야
0: 아니야.
1: 어디야?
0: 아직 상암동에는 없어.
1: 상암동은 아니고 한강 쪽 한강 쪽 같은데 1034님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발견하신 건지.
0: 네. 자 이번에는 2681번님이요. 김포에서 네. 강남역으로 가는 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요. 휴대폰 보면서 운행하는 차량 많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1: 이거 다 죽어!
0: 죽어!
1: 죽어!
0: 큰일 나! 큰일 나!
1: 어디 운전한다 핸드폰. 야, 미쳤나? 야, 니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어? 오래간만에 한번 합시다. 병풍지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아이, 좋아.
1: 병풍지에서 모기 향냄새 맡고 싶어?
0: 저거야 그러면 오랜만에 하는 거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타고 화성 보내준다 그래.
1: 오동나무 향기 냄새 막 뭐라고요?
0: 일론 머스크가
1: 만든
0: 스타쉽에
1: 스타쉽에
0: 태워서 화성 보낸다.
1: 화성 보낸다.
0: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1: 너무 어려워요.
0: 뭐가 어려워.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아니야. 그 앞에 네. 수식어만 붙이면 되잖아.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1: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내는 순간 스타쉽에 그 문 열어가지고 방사선. 네. 쫙 세게 만들 거야, 아내가.
0: 1034번님이 진짜 답장 보냈어. 네. 수영장 어딨냐고요? 고양시 필리핀 참전비 근방이래.
1: 아, 그건 아니지. 어?
0: 그 통일로 주변이란 얘기인데?
1: 뭐, 돌아다닐 데가 따로 있지. 필리핀 참전비면은 그 6.25 참전 용사 그 비석 아닙니까?
0: 그렇지.
1: 그, 에이, 참, 너무하시네, 정말.
0: 그, 여기가 어? 어디지? 한번 찾아봐, 바블로. 필리핀 참전비 금방 수영장 한번 찾아봐.
1: 고양시 사시잖아요. 고양시, 그죠?
0: 네?
1: 고양 쪽 사시잖아요.
0: 네. 아, 근데 방향은 고양시가, 여보세요.
1: 그쪽도 있고.
0: 고양시가 손바닥만 한 데가 아니야. 엄청 네. 넓어.
1: 네. 옷 입고 다녀?
0: 옷 입고 다니세요.
1: 아, 네. 입고 다니세요?
0: 수영장에 이제 다 옷, 저, 밖에 나오실 때 입으시에.
1: 아, 저 있네. 통일로 수영장 이런 거 있네.
0: 아, 그러니까. 있네. 예. 저 봐봐. 통일로 수영장, 패밀리 워터파크,
1: 네.
0: 오즈키지 워터파크.
1: 맞습니다.
0: 근데 저 필리핀 참전비는 어디 있는 거야? 하여튼 통일로 주변에 있는 거야, 지금 저기. 공릉천을 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형님은 어떠세요?
0: 뭐야?
1: 아니,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뭐 20대, 30대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 뭐 수영, 목만 입고 이렇게 막 편의점 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그냥 그냥 뭐 별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동생한테 나이가 50대가 되면서부터 아, 왜 저러고 다니지라는 또 이런 그런 생각이 또 들긴 드는 것 같아요.
0: 저, 나는 나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없어지던데.
1: 네. 아 진짜요?
0: 뭐 옷을 입고 다니나 벗고 다니나 난 상관 안 하는데.
1: 아 그래요? 네. 아, 난 내가 좀 저기 한가? 네. 꼰대가 돼가는 건가? 아니 그렇다면 이분이 꼰대신다는 얘기인데
0: 너무 걱정하지 말고
1: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이번에는 0918번님 아파트 피트니스에 다니는데요 양말과 실내화를 신고 운동기구를 이용 일부 운동기구는 신발을 벗고 하는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맨발로 하는 분이 있어서 모두가 이용하는 거라 위생상 양말 신고 해야 하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부기아우님 화 좀 내주세요.
1: 아,
0: 예.
1: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없다 뭐 이렇게 뭐.
0: 하여튼 맨발로 운동기구 하는 거 하지 마라.
1: 예의가 없어. 예. 예의가 없어. 예. 배려가 없어.
0: 네 거야 그래 그게.
1: 꼬랑 내놔.
0: 네? 아파트 피진 있으면 진짜. 공동 구간이잖아.
1: 아 그러니까. 아 다들 그.
0: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 그게 네 거야 그래.
1: 그게 네 거야?
0: 너 하나 거야?
1: 너 하나 거야?
0: 아파트 주민 전체 거야 그래.
1: 아파트.
0: 해!
1: 아파트 주민 전체 거야? 아니, 그러면 쏟아지세요. 근데 이럴 테니까. 아니, 무슨, 아니, 사람 불러놓고 뭐, 이거 무슨, 꼭두각시처럼 지금. 아.
0: 아니, 그러면 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1: 아니야, 나도 뭐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고, 와, 여기서 대가리 속에서 막 지금 헷갈리잖아요, 나도.
0: 아, 알았어. 나 조용히 할게, 그래.
1: 그럼 또 생각이 안 나잖아. 아, 진짜.
0: 저 아, 바블로도
1: 양말
0: 강을...
1: 양말 신고 해.
0: 그렇지 그렇지.
1: 양말 신고 하라고.
0: 그렇지.
1: 안 신고 해. 그럼 신고할 거야 내가.
2: 아 재미없어 씨. 짜증나.
0: 출연료 달라고 그래.
1: 네?
0: 바블로 보고 출연료 달라고.
1: 우리 코너 바꿀래요? 다른 걸로. 아 너 소리 안 지르는 걸로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도대체 몇 년을 하란 얘기야 이거.
0: 어? 아, 밑도 끝도 네. 없어. 아,
1: 나 이러다 고지혈 초기 증세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혈관 막혀가지고.
0: 내가 지금 출연료도 못 받아가지고, 저기 무슨 뭐, 뭐야, 병가 내고 뭐, 그, 있잖아. 그런 네. 근거도 안 될걸? 근로복지공단 그런 데다가.
1: 아, 확 진짜 노동청에 신고해버릴까?
0: 신고. 뭐 아, 돈을 받아야 신고를 하지.
1: 저 왜 안 주는 거야?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어?
0: 야,
1: 아, 사람 말... 좋아 보여요?
0: 그러지 말고 저기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할까?
1: 아 그것도 네. 그것도 하면은 또 저기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야 돼. 그게 돈 더 들어요.
0: 아이고 그 청취자들한테 물어봐. 어?
1: 뭘요?
0: 최국 씨가 어? 나 이 코너 계속 해요 말아요. 어? 해봐.
1: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최국 씨가 네. 출연도 안 받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대화나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지.
1: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또 괜히 편향적으로 저를 뭐 저기 싫어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0: 객관적으로.
1: 자, 네. 대화나 이코너 존폐가 달린 네, 여론조사 시작합니다. 자, 해라 1번. 그만해라 2번.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50원 받냐 네가?
1: 한 15원 줘요 그러면. 내가 저기 제시한 거니까.
0: 자, 최극의 대화남 이거 출연료도 안 받고 최국 씨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1: 아, 문자에 지금 뭐 최국 짜증이 그게 다랬다.
0: 계속 해라는 1번. 어. 하지 마라 2번.
1: 왜 네, 다 최국이래. 최국이에요. 최국.
0: 보내주시고요.
1: 최국이라고.
0: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 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왔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최국 씨가 야. 지금 출연료 못 받아가지고 동기부여도 안 되니까 나 그만둘래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1: 아니까
0: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최국이 그만둬라. 아니면 최국이 계속해라. 1번이 계속해라. 아니, 2번이 그만둬라인데.
1: 이거으로 보니까 문자 엄청 오네.
0: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1: 화나는 사연 보낼 때는 그렇게 안 보내드리냐.
0: 야, 이 많은 거를 내가 다 했냐?
1: 뭐 어떻게
0: 네가 읽어봐 이제.
1: 7907님께서 최국님 나랑 같이 아르바이트 같이 해요. 월급 제때 나와요.
0: 이분 네모에 놔.
1: 9681님 구기씨 그냥 해. 할 일도 없잖아.
0: 할 일 없냐?
1: 눈치챈 거야? 네. 7954님 당연히 이 코너는 너무 좋네요. 네, 화이팅.
0: 그래요. 지금 제가 이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 코너가 있습니다만 가장 핫한 또 가장 재밌어하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야. 대화남. 그건 알지? 예.
1: 아니 솔직히 저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0: 뭐가?
1: 힘든 싱어가 더 잘 나가잖아요.
0: 아니요. 이게 제일 저 청취자들한테 최고 인기 코너라니까.
1: 아 그래요?
0: 그럼. 자 계속 또 읽어주세요.
1: 네. 3205님께서 해라. 이것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내용이 참.
0: 속을 딱 알아채셨어.
1: 사육사님, 네, 1번, 네, 해라.
0: 아, 좀 세게 읽어.
1: 힘드시겠지만, 계속 부탁드려요.
0: 네, 그리고. 너 스타쉽 타고 화성 보내줄까?
1: 4598님.
0: 아, 내가 읽을게. 내가 읽을게.
1: 이거 읽으실 거예요?
0: 4598번님. 출연료를 왜 안 받고 해요? TBS가 어려워서요? 출연료 주고 계속 해주세요. 다른 데 코너, 다른 방송에 없는 신박한 코너인데. 네. 뭐 한마디 안 해?
1: 시장님 듣고 계시죠? 이 코너가 이렇게 잘 나가는 코너입니다. 예. 예. 자, 0337 대체 불가요. 페이도 없는데 누가 최국님처럼 의리의리하게 안 빠지고 저리 승질을 내줄까요? 혈압약 값이라도 보셔야 할 텐데라고.
0: 혈압약 값. 뭐 그냥 혈압약 값도 못 벌잖아 지금. 예. 자 이번에는 7954번님 중화요리집인데요. 최국 씨 코너 들으면 불 앞에서 항상 엔돌핀이 돌아요. 힘이 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허리케인 역사상 중화요리집 주방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 엄청 더운데. 진짜.
0: 이분 저 가스 PD가 전화로 연결했대.
1: 진짜?
0: 자, 헤드폰 끼세요. 안녕하세요.
1: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예.
0: 전화 연결이 예, 네. 조금 늘리래.
1: 아, 근데 예. 지금 뭐 괜찮아, 시간 괜찮으신가? 전화 통화하실 수 있어요, 지금?
0: 지금이 3시 40분이니까 약간 좀 쉬는 시간이긴 해요. 그죠? 주방에서는 그 불이 팍 중국집이니까 가스불이 팍팍 올라오고 웍질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러게요.
0: 막 팍팍 튀기고 막 그럴 텐데.
1: 진짜. 예.
0: 중국집에 가면은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예? 나는 팔보채 좋아요.
1: 팔보채 좋아하세요?
0: 연태고량주의 팔보채.
1: 아, 저는 잡채밥.
0: 잡채봐. 네. 연결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은 됐다는데 다시.
1: 다음에요. 아니 안 되면 하지 마. 뭐 이렇게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0: 출연료도 안 받는데.
1: 왜냐면 지금 저기 황종호 PD가 어디 갔어 또.
0: 가스 갔어?
1: 얼로 또 쬐어.
0: 가스 사야는 소리 하고 있네.
1: 얼로 된 거야 또.
0: 어디 갔어?
1: 다른 거 뭐 편집
0: 연결 안 됐어요?
1: 아 편집하러 갔대.
0: 연결이 안 됐대.
1: 네. 아, 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네. 통화한 걸로 하시죠.
0: 가스도 네. 쟤도 이제 월급이라는 거 못 받으니까 학업에 뜻이 없는 거지 뭐.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도 안 주고 딴 데 가서 딴 거.
1: 야 정말. 네.
0: 아유.
1: 그러니까 인간의 집념이 네. 어떤 인간의 인내 이런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 TBS.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 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진짜.
0: 8193번님이, 저 최국 씨, 그냥 마음 비우고 해요. 나중에 보상 받아요. 이 코너 없어지면 저는 못 살아요.
1: 뻥치지 마요. 뭘 못 살아.
0: 뻥치다니?
1: 못 살 정도는 아니죠.
0: 청취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1: 아,
0: 그만큼
1: 감사합니다.
0: 재밌다.
1: 네. 네, 진짜
0: 도망가지 말아라.
1: 말씀 드리니까 또 힘이 나네요. 예.
0: 이번에는 7907번님.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TV로 보죠. 손 한번 흔들어. 드려. 자, 구미에서 지금 TV로 보고 계시네.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요, 마트 물류, 분류 알바 하는 사람인데,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면요. 꼭 섞어놔서 두 번 일하게 만들어놔요. 좀 섞어놓지 좀 말라고 네. 두 번 일하게 만들지 말라고 아, 혼내주세요.
1: 섞지 마! 섞지 마! 내가 모아놨잖아! 아, 내가 분류해놨잖아!
0: 그렇지!
1: 왜 섞어, 왜!
0: 왜 섞어, 왜!
1: 네가 뭔데 섞어! 어!
0: 스타쉽 타고 화성 가고 싶냐?
1: 아주 꽂히셨는데. 스타쉽 타고 화성 가고 싶어!
0: 그렇지!
1: 왜 사람 두 번 일하게 만들고 그래, 왜!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더 죽겠는데, 진짜! 네. 어? 섞지 마! 어? 야! 섞지 마! 아, 생각이 안 나요. 섞, 좀만 기다려봐요. 섞지 마! 딴 거 좀 생각날 때 섞지 마!
0: 저거 해!
1: 왜 섞어 왜! 네가 해. 인간이야!
0: 그렇지 그거 해 그거. 할 거 없어 그거 해.
1: 그건 섞어놨는데 말이야 진짜.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갱이 부릅니다. 사랑이 온다.
1: 어,
0: 왜 또 안 나와 노래.
1: 생각이 안 나요 진짜.
0: 어, 이제 나오네.

0: 신경의 사랑이 온다 듣고 왔습니다. 자, 7740님이 사연 보냈어요. 어쩌면 예민한 사연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부쩍 친해지고 있는 시골 동창이 아침 저녁으로 카톡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절에 다니거든요. 네. 나름 법사급 스님인데요. 법사 스님 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친구, 아. 교회 장로 혼 좀 아. 내주세요.
1: 아, 친구는 이제 장로님이시구나. 네. 어, 장로님이 진짜 아우.
0: 법사급 스님이면은 네. 난 몰라서 그런데 꽤 높은 법사급 스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1: 아, 뭐 그런 높은 급이겠죠. 그러니까 장로급이지 뭐 교회로 따지면.
0: 아니 근데 진짜 스님인가 그러면? 그 네. 스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잖아.
1: 아 대단하신데.
0: 아니 친구가 그걸 모르나? 그죠?
1: 잠깐 근데 진짜
0: 시골 동창인데 초등학교 스님이... 동창쯤 되나
1: 보네. 나름 법사급 스님이시라고 하는데 네. 아, 스님한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건 진짜 목표를 엄청 세게 그러니까 잡으신 건데.
0: 이게 이거 좀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법사급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와, 진짜 스님이 아니고 네. 법사급이다 이런 얘기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네.
1: 아무튼 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0: 7740님
1: 불교인데 저기 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0: 친구한테 네. 교회 장로 좀 혼내달라는 거야 지금. 아. 자. 혼내야지.
1: 이거는 빨리. 형님이 혼내시는 거.
0: 내가 왜 혼내? 그 네가 하는 거죠, 내가.
1: 좀 민감한 사안에 민감한. 뭐가 이렇게 민감해. 예민한 사연을 왜 보내신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이거 내가 또 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에. 어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가겠어? 또? 어?
0: 그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 이 사람아 그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해결해.
1: 아 친구분이시라면서요.
0: 그렇지.
1: 서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아, 저기
0: 교회도 한, 좋은 거야?
1: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절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0: 아, 이 사람아 청취자가 혼 좀 내달라는데 화끈하게 혼 좀 한번 내.
1: 아, 형이 내 입장도 진짜 아 너무하시네 진짜. 야,
0: 아 여기 정말. 파블로가 지금 찾아놨어 인터넷으로.
1: 네.
0: 저 법사 스님 이런 거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은 보통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승려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반면에 법사는 교리와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설법을 맡아 전하는 역할을 강조한 호칭으로 출가 승려일 수도 있고 재가자일 수도 있습니다.
1: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0: 하여튼 저 모든 모든 스님은 법사가 될 수 있다. 아 그죠?
1: 네.
0: 근데 모든 법사가 스님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사급 스님이라고 그랬으니까
1: 네.

0: 법사에도 방점을 찍은 거 아닌가?
1: 그러니까
0: 진짜 스님은 아니고. 아니 그 진짜 스님이라면 시골 동창 이걸 알았겠지.
2: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꽂히는 좀 성향이 있으시네.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0: 아, 맞아.
2: 뭘 이렇게 이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0: 아, 이렇게 잘났으면 빨리 해. 빨리 해라고.
2: 뭘?
0: 그 저 교회 장로한테 화 좀 내라야 된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0: 해 빨리.
2: 아, 내가 기독교라서 또 이게 또 종교라는 게. 이게 종교라는 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0: 그런 걸 왜 예민한 걸 왜 올려?
2: 아, 그래. 법사님.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어? 어떤 데인지 한번 가보실 필요는 있어, 또.
0: 아, 그러면.
2: 저기... 무조건 거기 종교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야.
0: 교회 장로님한테도.
2: 장로님!
0: 교회 장로님이 절에 한번 가보시고.
2: 장로님도 절에 한번 가보시고. 네. 거기 가서 한번 또 시주 한번 해보시고.
0: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
2: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다니라예요!
0: 자, 이번에는, 자, 예민한 문제에서 벗어나자고. 2568번님의 문자입니다. 건설업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연락을 안 줘요.
2: 아유,
0: 일거리를 진짜. 찾고 있는데 일 좀 달라고. 예. 연락 좀 달라고. 대신 혼 좀 내줘요, 최국씨.
2: 이거는 진짜.
0: 이거 전문이잖아, 최국이.
2: 이거로 화를 내려면 나 지금, 나라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0: 알아서
2: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네. 완전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건설 경기가. 그잖아요. 건설 경기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아니, 알아서 해. 그게 나한테 자꾸 물어.
2: 아, 그러니까. 일 좀 줘요!
0: 그렇지.
2: 일 좀 줘! 건설이, 그렇게 잘 나던 건설이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어? 내가 이러려고 지금 건설업 한 줄 알아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 맨날 차제 빼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저기 아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참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무섭네요.
0: 공급 많이 해줘 그래 그러면.
2: 많이 지어야 이 건설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0: 뭐 지금?
2: 아 잠깐만 부장님 아 왜 자꾸 문자를 이렇게 나 곤란하게 만드는 문자를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0: 아이고.
2: 예. 예능코너잖아요. 예능코너.
0: 아주, 예능코너. 오늘 아주 예민한 대신 화내주는 문자가 많았습니다. 아유, 오늘 하여튼 최혁 씨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네.
2: 예.
0: 월급도 휴전자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화내주는 의리의 최국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오늘 좀... 끝곡 우연히 줄게요. 이 노래 듣겠습니다.
2: 아,
0: 근데 뭐가 있어야지 최국이한테 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2: 자, 8만 원만 주세요. 8만 원.
0: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5: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8: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7: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8: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7: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8: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7: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비가 그치면서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교통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 주말보다는 정체 구간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고속도로에는 빗길인 곳이 많으니까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로 발안 일대가 3km 구간 정체입니다. 그래도 용담터널에서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고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의 정체는 남아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 부근부터 둔내터널 지날 때까지 쭉 물려있고요. 새마을대 6km 구간 정체, 또 만종분기점 부근과 여주나들목 부근에서도 주춤하고 광교터널 부근의 사고는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둔대분기점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나서 군포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역할을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성환이 부릅니다.

0: 최고 활동세대가 좋아하는 미사리 음악 즉석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은 새로운 아름다운 보조 MC가 나왔습니다. 보조 MC계 이른바 땅콩 신곡이죠. 산 넘어 산으로 활동하는 가수 진심원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네.
0: 미안해. 써 있는 대로 읽은 거야.
1: 아니, 어쩜 이렇게 딱 비슷하게 봐요.
0: 이거 저 파블로가 저, 저 계속 쓴 거거든요. 네. 네.
1: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이 땅콩과 좀 비슷해요.
0: 뭐였는데요?
1: 톰과 제리의 제리였어요. 근데 땅콩 하니까 비슷하게 잘 뽑았네.
0: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1: 저는 두 군데 다녔는데. 네. 고향에서 이제 신창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어머니가 이제 제주시로.
0: 아, 유학을 보냈구나.
1: 예, 유학을 갔는데 중앙초등학교.
0: 아, 그랬구나.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진심훈 씨도 뭐 가수 초창기에 미사리 많이 출연했었죠?
1: 미사리가 저희 가수들한테는 정말 밥줄이었죠. 또 없는 공연장이. 네. 거기만 쫙 있었으니까.
0: 그래요.
1: 지금은 없습니다.
0: 그래서. 예. 자, 오늘 이제 진심훈 씨가 이제 보조 MC를 맡았으니까. 네. 출연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네. 특별히 제주도 학창시절 그 떡볶이집 DJ 하셨다며. 예? 네.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1: 우리 김경래 PD님이. 네. 야, 이거 언제적 30년 전에 얘기한 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으니.
0: 예. 좀 이해를 해주세요.
1: 예전에는. 네. 그 동문시장이라고 제주도에. 지금은 중앙시장입니다.
0: 네.
1: 동문시장 저쪽 그 게이트 입구에 보면은 떡볶이집이 쭉 있었는데 다 DJ 박스가 있었어요. 그럼 DJ가 떡볶이집에서 DJ를 음악도 틀어주고 거기에 DJ 박스 안에서 김구나 거의 재털이 좀 치워. 다 얘기하는 거야. 마이크로.
0: 그런. 네. 그런 경력을 살려서. 자, 네. 그 DJ 톤으로
1: 아이고
0: 소개해 주세요.

0: 떡볶이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모니에요.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팍팍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3번 테이블 오늘도 짜장떡볶이 2인분 감사합니다. 김구라 잘해드려라. 죽돌이다. TBS에선 이미 히트곡이죠. 아름다워라로 활동 중인 부산 출신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 씨 모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라 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얼큰하네요. 네, 성환 씨 네. 좋습니다. 네, 계속 할까요?
2: 계속 하십시오.
0: 네, 이분은
2: 야, 빨리 해. 여기 늦어.
0: DJ가 원래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김구나, 이번 테이블 재터리도 좀 정리해드리고 그래라. 자,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 가수. 자작곡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2: 네, 어서오십시오. 자, 성환 씨나, 이제, 진영 씨나, 진신문 씨다, 알죠?
3: 아유, 너무 잘, 유명하신 분이시죠?
1: 그럼요. 예.
0: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영 씨는 또 개인적으로 제 노래를 또 유튜브에서 많이 부르셨어요.
2: 어떤 노래 불렀어요?
3: 아, 그때 한참 안 울었거든요.
2: 보약 같은 친구야.
3: 그래요. 그런 노래도, 그 노래도 진짜 많이 부르고.
0: 기본이었고.
3: 애수도 많이 부르고, 뭐, 워낙 신청곡이 많이. 너나 나나? 뭐.
0: 제가 안 울 거면서 나왔어요.
2: 안 울 거면서. 명곡이야. 네. 나는 진심원 씨 노래 중에 안 울 거면서가 제일 좋다.
0: 아, 감사합니다.
2: 안 울 거면서. 온다는 날은 왜 했나. 네. 몇 점? 이거 몇 점?
0: 요거 몇 점? 95점.
2: 95점.
0: 네. 다음 달에 제가 콘서트 하는데 오실 거예요?
2: 그래요?
0: 네.
2: 불러야지 당연히 나.
0: 안 올 거면서.
2: 할 거야 이 사람아.
0: 알겠습니다.
2: 언제 하시는데?
0: 아니 그거 요럴 뻥이에요.
2: 아~ 여보세요. 나 진짜 아닌데 안 해요?

0: 김준모 씨.
1: 아, 이제 해야죠. 올해. 해야죠.
0: 연말 되면 할 거 아니에요?
1: 지금 제안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괜찮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 그 시간에 이제 헬스에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라 네. 돌리는데 아침마당 보니까 나왔대, 아저씨?
1: 예, 안 올 거면서 불렀죠.
0: 안 올 거면서. 네.
1: 뭐 그 전주에는 불후의 명곡.
0: 뭐?
1: 못 보셨어요? 제 불후의 명곡에서.
0: 아침마당에 그때도 출연했어요?
1: 아니, 불후의 명곡이란
0: 불후의 명곡에, 예, 불후의 명곡.
1: 우승했잖아요.
0: 아, 그랬습니까?
1: 김범용 씨하고 저하고 찐친 편에서.
0: ETV에서 하는 거?
1: 예, 예, 그렇죠.
0: KBS ETV?
1: 예, 예. 예.
0: 아, 그랬구나. 우리 여보세요.
1: 정수라서.
0: 그 많은 프로를 내가 다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좀 KBS 아침마당 챙겨본 것만 해도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1: 형님 간접 자랑하고 있잖아요.
0: 네, 알았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그러면 자, 보조 MC까지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자, 월간 아름다워라 성한 진영 씨. 보통 시작은 이제 두 분의 듀엣곡으로 저희가 합니다.
2: 네.
0: 자, 진심원 씨 오늘 저 보조 MC 처음 네. 나와서 고마운데
1: 네.
0: 오늘 첫 곡은 하여튼 듀엣곡으로 갈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 듀엣곡으로 어떤 곡을 두 분 준비했어요?
3: 오늘 찻잔의 이별이라는 노래.
1: 아유.
0: 찻잔의 이별?
3: 그 윤수 선배님하고
0: 어떻게 하는 거지?
3: 예.
0: 찻잔의 이별.
3: 그대와 나의 찻잔이.
0: 아, 그 노래. 그 네.
1: 나는 이다방에 들어왔다. 이건
3: 찻집에 보도
0: 봐. 아니, 프로 가수들도 모른단 말이야.
1: 제목만 네. 얘기하니까 아, 잘 모르겠네.
3: 좀 헷갈리지.
0: 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노래를 틀리게 막 부르잖아요. 그럼 네. 청취자들이 노래 똑바로 하라 그러는데 아니, 진짜 가수들도 다 다른 네. 가수 노래 다 모르는 네, 거야.
1: 헷갈립니다. 네. 예.
0: 자, 그러면 진영 씨가 네네. 커피도 한잔 했고 연습들 많이 해갖고 왔죠?
2: 네.
0: 윤수일, 최진희 듀엣이 부릅니다. 이거를 성환 진영 씨가 부릅니다. 기타와 피아노 연주해가면서 찻잔의 이별 듣겠습니다. 박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격려 문자.

0: 그냥 미사일이야. 그대와
1: 나의 첫째. 야, 목소리 좋다.
0: 5번 테이블 커피 갖다 드려라.
1: 자꾸만 그거 해야 돼. 저 3번 테이블.

0: 어떠세요, 신문 씨?
1: 저희가 갑자기
0: 아니 저희가 이제 네. 월간 아름다워라 이렇게 미사리 감성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 들었겠지.
1: 네.
0: 어때요 이런 분위기?
1: 근데 일단은 두 분 섭외를 정말 잘하셨네. 진짜로 이게 앙상블이나 목소리 톤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0: 어디다 차리고 싶어요?
1: 아니 뭐 미사리든 어디든 형님이 중간에 그 멘트 애드립을 하는데 형님은 저쪽 장흥 계곡 쪽에 백숙집 사장인 줄 알았어.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진짜 이런 거 하나 차리면 손님들 좀 오실까?
1: 아, 오죠. 아, 매니아들 오죠. 그리고 우리 저 성환 씨 목소리가 말이야. 네. 야, 이 질리지 않는 목소리예요.
0: 예, 그래요. 성환 씨가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
2: 아니 맨날 태현이 형님한테 네. 좋은 소리 못 듣다가 네. 다시 선배님이 오시니까
0: 워낙 김태현 씨 얘기하잖아요. 김태발 씨가 워낙 보조 MC를 쭉 하다가 예. 요새 출연료를 못 받잖아.
1: 아 그래서 안 나와?
0: 아 못 나오는 거야 지금 딴 데 가서 알바하고 있어.
1: 뭐 배달하나?
0: 그건 모르겠어요. 아, 얘기를 안 하더라고.
1: 태현이 형이 나보단 좀 나은데. 요거 좀
0: 무슨 예, 소리 하고 있어.
1: 멘트 같은 건 나보다 훨씬 나은데.
0: 자 네. 여보세요 보조 MC. 자, 네. 여기 이 팀에서 아,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0228님께서 분위기 좋고 정말 짱입니다. 쩌렁쩌렁 울리면서 용문산 계곡에서
0: 오,
1: 찾고
0: 용문산.
1: 있어요.
0: 네, 네. 용문산. 네.
1: 목소리 좋고 성환 진영 두 분 모두 좋습니다 하셨고요.
0: 용문산 계곡 그러시니까 제가
1: 형님 여기 양평 아니에요?
0: 그치 양평 예, 예, 예. 아, 형이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1: 어, 예.
0: 얘기하려고.
1: 예, 말씀하세요.
0: 81년대 제 군대 가가지고 양평 24단에 근무했거든.
1: 아, 야, 올 때마다 군대 얘기를 듣네.
0: 여보세요. 용문산 계곡이 저게 아름다운 데가 아니야 사실은. 왼쪽으로 가면 민간인 출입역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24단 사단 유격장 훈련소 가고 있어. 지옥의 훈련소.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이분은 용문산 계곡에 민간인 출입 거기가 있는 거지. 네. 죽어 여기 가면. 예.
1: 또 한 분 더 보내셨어요.
0: 네?
1: 소리? 소리라고 이렇게.
0: 아이디가 소리.
1: 아 아이디 네. 소리님께서 30여 년 전 제주도 동문시장 DJ 박스멘트까지 진시우무님 그곳에요. 로라장도 있었어요. 그렇죠. 롤러스케이트장이 그 근처에도 하나 있었고 현대극장 쪽에 하나 있었고 제주도
0: 그 30여 년 전 추억을 떠올리는 걸로 봐서는 지지문 씨가 그때 여기 있을 때인가 그러면?
1: 30년 전 그렇죠.
0: 동문시장?
1: 30년 전에 더 전에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벌써 가수가 돼갖고 서울에서 예, 활동할 때인데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이죠.
0: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개구생했던 이야기.
1: 예.
0: 그게 산 넘어 산에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집어넣더라.
1: 예, 제 얘기입니다.
0: 시모나 뭐라고 하더라?
1: 고생했다 시모나.
0: 고생했다
1: 시모나. 사랑한다 시모나.
0: 또 4908님은 네. 멋진 카페에서 음악 듣는 기분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감성 살아있고요.
1: 네.
0: 어때요? 그 산 넘어 산 신곡 반응 어때요?
1: 반응 뭐 아직까지는 저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듣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네. 우리 김범룡 선배님이 이거 안 뜨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0: 왜 왜?
1: 아니 너무
0: 이게
1: 좋다요.
0: 김범룡 씨 노래요?
1: 아니요 아니요 제 네. 노래를 이제 항상 같이 하니까 형님이 내 노래 신곡입니다 하고 무대에서 하는 걸 듣더니 시모나 너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 멋진 시모나 할 때 시모나를 난 친구야로 부르거든요 가끔 근데 시모나를 넣어라.
0: 아 그래서
1: 그게
0: 거예요?
1: 좋다 하더라고요.
0: 그게 패착이야. 네, 친구야로 바꿔. 네. 여보세요. 형 얘기도 좀 들어.
1: 네,
0: 어?
1: 네.
0: 그 김범용 씨는 말이야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그래.
1: 그렇더라고요.
0: 이게 아마 특징이 그래. 다 그러더라니까. 근데 네. 다 괜찮다고 하는 노래가 저 빠블로그라는데 네. 다 안 뜨더래.
1: 아. 네.
0: 그러니까 친구야로 바꿔.
1: 멋진 친구야.
0: 그렇지, 그렇지.
1: 알겠습니다.
0: 아니, 보약 같은 친구야. 이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진심원 씨 작사, 작곡 노래 아니야.
1: 네.
0: 이게 드라마에 나오더라니까?
1: 그렇죠. 어? 드라마에
0: 대사로 나와.
1: 어.
0: 너하고 나하고 보약 같은 친구 아니냐? 이래더라니까?
1: 어, 그래요.
0: 몰랐어요?
1: 아, 못 봤어요, 그거는.
0: 그러니까 형 얘기를 들어. 김범용 씨 얘기 듣지 말고.
1: 알겠습니다. 예.
0: 시모나 빼고 뭘로 들어라고? 친구야로.
1: 아,
0: 그거만 갈아껴.
1: 예, 예. 어, 예. 사랑한다 멋진 친구야.
0: 아, 그게 낫지.
1: 알겠습니다.
0: 멋진 시모나 이게.
1: 예, 의미가 있어서.
0: 에이, 너무 개인적인 거지.
1: 예,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몬 씨 보조 MC로 기꺼이 나와주셨는데 진시몬 씨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그죠?
2: 네.
0: 자 산 넘어 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진시몬 씨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0: 고생했다 멋진 친구야. 뭐 이렇게 놀래?
1: 아니 어떻게 한 번
0: 듣고 내가 놀랬더니 깜짝 놀래네.
1: 한 번 듣고 이렇게 잘 아세요? 아니 제 이 노래 나갈 때
0: 뭘 한 번 들어 지금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 산 넘어 산을 지금 한 100번째 들고 있는데
1: 감사합니다.
0: 좀 평소에 밖에서 돌아다닐 때 허리케인 라디오 좀 듣고 다녀.
1: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뭐 들어요 혹시 라디오?
1: 허리케인 듣고 있어요.
0: 솔직히 얘기해봐. 뭐라고 안 그럴게. MBC 이런 데 듣는 거야?
1: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0: 그 CBS에 듣냐?
1: 아닙니다. 저는 허리케인 듣고 있습니다.
0: 정말요?
1: 예.
0: 자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형님도 제 노래 나갈 때 잡담 좀 하지 마.
0: 자, 우리 성환 씨나 진영 씨 어때요? 네네. 산 넘어 산.
2: 네? 그 노래가 저는 이제 또 막 저도 추억에 저는 게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지나온 집들이 있잖아요.

0: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 다들 태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고생했던 네. 그 살았던 그 집들 네. 반지하 뭐 이런데
0: 저 반지하에 산 적 없지만 네. 주로 꼭대기 살았어요. 초반에 네. 옥탑 뭐 많이 살아가지고 초반에
1: 그러면 대충 몇 군데 정도가 주마등 같이 나가요?
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옮겨서 한 1년 아니면 2년이면 계속 옮겨야 되니까
1: 수십 개 되겠네 그러면
0: 네네. 쭉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네. 네.
1: 우리 기관장인 성환 씨는 네. 뭐
2: 저는 지금도 없어? 지하에 살고 있어요. 저 노부트럽에서 짜내가지고.
1: 슬프잖아.
2: 현재 지하에 현재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3: 어이, 서울? 서울?
0: 네. 아, 서울.
1: 어디 구로동 어디
2: 그래,
1: 산다고?
2: 구로.
1: 완전 지하라는 건 뭐예요?
2: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1: 그럼 창문이 없어?
2: 창문이 없어요.
0: 진짜요?
2: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려면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0: 엘리베이터 타요?
1: 아니, 완전 지하라는 게 뭐예요?
3: 완전 지하는 이제 반지하는 걸어 다닐 때 사람 발이라도 보여요.
1: 그건 알지.
3: 완전 지하는 발도 안 보이는 네. 거지.
1: 그러면 저 형광등 불빛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2: 그렇죠.
3: 네. 야, 거기 답답하지 않아?
2: 그 산 넘어 산이죠, 뭐.
3: 어, 그렇구나.
1: 하여튼 산 넘어 산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정말 청취자분들도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회고를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진심으니 고생. 네. 와, 뭐 30대에 올라와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는데 뭐 아, 실패한 거예요?
3: 30대 초반에. 네. 제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좀 실패해서 그걸 또.
1: 아니, 가수가 무슨 사업을 해?
3: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가수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1: 무슨 사업을 했어요?
3: 뭐 이렇게 놀래실 텐데. 네. 뭐 칫솔 살균기, 치아가 압출기 뭐 이런 공장도 하고. 야. 그때 이제 하다가 그걸 실패했는데 그때 많이 배웠죠. 네, 뭐 하여튼 부도도 나고 이렇게. 네,
1: 그다음에 네. 또 그다음에 가사 보면 뭐 잘 버텼다 시모나 이런 거 네. 나와요. 네.
3: 그 잘 버텼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야 보약 같은 친구로 1등도 하고 버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중간에 포기했으면은
1: 그렇습니다.
3: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없었을 텐데.
1: 제주도 땅콩 그 시몬 씨 참 그 전에 한번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네. 이 양반한테 네.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야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신시몬 씨. 네. 김인숙 청취자께서 삶을 닮은 인생 노래네요. 집장만 하겠다고 그 고생을 해도 힘드니 참. 네. 혜숙님은 어떻게요 성환 씨 지금도 지하라니 고달픈 서울살이.
2: 해뜰 날 있겠죠.
1: 쨍.
0: 해들올 날이.
3: 아니 나는
1: 성환 씨가 긍정적이야. 그래도.
2: 아 그럼요.
3: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일단 포기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이제. 네. 아름다워라 이제 두 분 가수의 즉석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2: 네네.
1: 청취자들이 계속 지금 네. 문자를 보내주 희망곡을.
2: 네네네.
1: 자 이제 성환 씨한테는 캠프송.
3: 캠핑 가서 부르는 그렇지, 그렇지. 노래들.
2: 네. 여름이니까.
1: 소개 좀 해주세요. 네.
3: 네. 캠파이어 가서 이제 부르는 노래들 연가. 네. 또 뭐 조개 껍질 묶고 모닥불. 아, 사랑하는 네. 마음 등등. 요즘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코드 힘들어요. 위에 곡들 중에 한 곡 부탁드려 하셨는데 이게 어렵나?
1: 어떤 곡?
2: 한 곡보다. 네. 그 중에 키가 안 맞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은 키가 좀 안 맞고 제가.
1: 연가, 조개
2: 연가랑 조개 껍질 묶어 뭐 이런 그. 캠핑송들을 일제시만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박수 치면서 싱얼롱으로 제 노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면
1: 그렇게 되는 거야?
3: 캠프파이어 한다.

0: 김진모 씨.
1: 예.
0: 성환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기타 공부하고 노래 공부를 했다는데 네. 저렇게 즉석에서 연주하는 게 모든 가수들이 다 저렇게 할 수 있나요?
1: 다 못하죠.
0: 그죠?
1: 예. 좀 어느 정도 이 카페에서나 뭐 공연에서 이런 걸 많이 해보고 머릿속에 딱 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예. 이런 노래 이제 우리 저 대학교 뭐 다닐 때
2: MT가
0: 하잖아.
2: 공부가서 MT가. 옆 사람 손바닥 이렇게 치.
1: 나는 우리 제주도잖아요. 네. 그러면 제주도에는 대학생들 이제 MT 가면은 이제 모닥불 펴놓고 진짜 해변에서 백사장에서 밤에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이제 짝짝이 앉아갖고. 이야. 그다 보면
0: 누구였는데 옆에
1: 어디 사라진다 또
0: 둘이
1: 그러면 여기 모닥불 주변 벗어나면 깜깜하잖아.
0: 아 그럼 다 떠나고 모닥불만 혼자 피는 거야?
1: 나도 사라졌었죠.
0: 그런데 그래. 성환 씨 아까 네. 그 관주 중에 슬라라 슬라라 슬라라 그 다음에 그 노래 그 했잖아.
2: 네 먹지 않길 따라.
0: 그러니까 슬라라 슬라라 슬라라 국밥 그러더라고.
1: 국밥 중에
0: 국밥이 먹고 싶었던 네, 거야?
2: 조금 배가
0: 슬라라 슬라라 슬라라 국밥.
3: 아직, 슬라라 국밥이 있나 봐.
2: 아직 지하를 못 벗어나가지고 늘 배고파요. 이거 패튀김 선배님 노래 하고 나면 늘 또 튀김이 먹고 싶고.
0: 아 유머 좋았어요.
1: 그게 좋아요? 유머가? 나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0: 여보세요.
1: 왜 저래? 이랬는데.
0: 여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좀 야 그게 유머 치곤 그렇다. 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1: 나 내가 패튀김 나왔을 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어. 내가 딱 벌써 예상을 했지 뭐야.
0: 나왔으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조화 처리를 하면서 자 저기 진심원 씨 선배 노래 아무거나 불러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3: 네네. 저는 근데 좀 떨리긴 한데 네.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죠. 네.
0: 아까
3: 안 올 거면서 하려고.
0: 아까 얘기했던 안 올 거면서
3: 그러니까요. 그 노래가
0: 이 노래 네. 저는 최고라고 보던.
3: 그래서 아까도 좋아하신다 하시고 이 네. 노래가 진짜 인기 많잖아요.
0: 안 올 거면서
3: 같이 하시죠.
0: 안 올 거면 내가 이제 가사를 그것도 몰라.
3: 그 부분이라도 같이 하시면
0: 그대는 왜 모르나. 자, 그럼 가능해요?
3: 그럼요.
0: 자, 네. 진영 씨가 직속으로 김지원 선배 노래 하겠습니다. 안 올 거면서. 앞으로.

0: 김진원 씨의 네. 안 할 거면서.
1: 뭐. 아유, 긴장되네요. 네. 네.
0: 지금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제 피아노 반주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네. 진영 씨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네. 혹시 저 뭐 반주기 틀어놓고 아닌가. 네. 그게 아니고 진영 씨가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반주하면서 한 네. 거죠?
1: 반주기도 좀 깔려있고. 네. 네. 피아노도
0: 지금 피아노 치는 거, 네. 터치하는 거.
2: 반주기에서는 이제 리듬만 딱 나오게 그렇지. 하고.
0: 궁짝, 궁짝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참 좀 부러워 죽겠어. 어? 진영 씨. 제가, 여보세요. 진심원 씨.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상암동 그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네. 저걸로 바꿨어. 전에는 이제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가 하려고 연주자 길로 네. 갈라. 네. 왜 이렇게 안 이꼽다고
2: 쳐다봐.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아니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0: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었는데 네. 연주자의 길은 버리고 네. 버스커의 길로 가고 싶어요.
2: 오, 형 노래를 잘하셔야 돼.
0: 아니 그래서 네, 네. 실용음악학원 그런데 등록을 좀 해보고 싶어. 여기 이제 피아노학원은 저 클래식 재즈만 하는 데인데 그거 아는데 없어요 혹시?
1: 네, 열심히 네? 찾아볼게요.
0: 열심히 찾아볼게요. 네.
1: 아, 도움을 드려야지 어떻게.
0: 진영 씨는 네. 또 저 피아노를 네. 대학교에서 전공한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뭐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
2: 부러우시겠어요. 부러워.
0: 정말이에요.
2: 아 진짜 우리
0: 아니 저는 진짜 이 반주하면서 그래. 7080 우리 대중가요라든지 진심원에 뭐 안 올 네, 거면서라든지 네, 네, 이랬잖아 네. 커버곡 하고 그런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디 저 홍대 앞이나 네. 또 소공원 있잖아. 어? 이런 데 가서 그 저 전자올견 하나 갖다 놓고 버스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What do you think about?
2: 아주 존경스럽고 좋은 생각이고 도전은 정말 멋진 겁니다.
0: 도전해봤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2: 아니 아유 형님 그 절대 아니, 지금 하셔도 돼요. 괜찮아? 제가 형님 피아노 실력을 아니까 네. 지금 하셔도 돼.
0: 아, 나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죠.
2: 완벽한 것보다 뭔가 빈 자리가 있어야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0: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
2: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네. 실제로 몇 곡 그 연주하시면 노래 하시잖아요.
0: 아니,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네. 좀 찍어놨는데 네. 그거 하시면 어쨌든 네. 저 밖에 저 기술 감독이 저기 가서 해야 되는데 탑곡을 보고 여보세요.
2: 아니 거기 가면은 또
0: 거기 가면 다 형님 누나들밖에 안 계신데
2: 형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나는 형님 누나보다는 동생들인데 가서 하고 싶어. 젊음이 있는 곳에. 아 그 형님들이 야 그 노래가 왜 그따위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2: 예, 거기 가서 선곡이 중요하죠.
0: 아 전화 싫어. 나 홍대 앞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때요? 저 안 올 거면서.
2: 아니 일단은 우리 저 진영 씨
0: 원곡자 입장에서 커버곡 어떻게 들으세요?
2: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수준 높은 가수다.
0: 왜 나보고 얘기해? 진영 씨 쳐다보면서 얘기해. 네?
2: 진영이 고마워.
0: 자 이제는 성환 씨 진영 씨

0: 했으니까 네. 이번 차례는 또 성환 씨입니다. 네. 성환 씨는 팝송 신청곡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네. 파블로가 요거 어떠냐고 어? 네. Can't help falling in love 어. 네. Green Grass of Home 네. 두 곡 중에 한 곡 좀 해줬으면 합니다.
1: 엘비스 플래스의 네. 목소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
2: Yeah. Yeah. Can't help falling in love
0: 와, 아이 그거지. 와,
2: Wise Man said,
0: 바바바, 바바.
1: 자, 그냥 탑골공원.
0: 그거 할래요? 예? Can't help 그거 할 거예요?
1: 예, 예.
0: 뭐 할 거냐고.
1: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스.
2: 아, 예, 제가 오늘 그 저 요즘 너무 덥고 하니까. 예. 해변의 여인 뭐 나훈아님의 그런 노래 준비했었는데 네. 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 예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하나 하고
0: 그래 하겠습니다. 엘비스 노래가 네. 송환 씨한테는 어울릴 것 같아. 예.
1: 야 부산 사투리 안 나오나 이 노래 부르면
0: 많이 나오지.
1: 한번 보자.
0: 구로동에 햇빛 없는 데서 지하 1층에 살다 보니까 네. 부산 사투리가 많이 죽었나 봐. 네,
2: 힘듭니다.
0: 자 송환 씨가 그러면 라이브로 갑니다. Can help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이 좋아 나 반주 좋고. Yeah. 이 노래도 버스킹하면 멋있을 것 같아.
1: 아 멋지죠. 형님한테 잘
0: 맞춰요.
1: 탑골공원에서 이 노래 부르는
0: 근데 고음이 안 나와. 이게 문제야. 이걸 좀 가르쳐줘야 돼 나한테.

0: 이거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1: 이 노래? 네. 고음이 안 올라가네.
0: 탑골공원 중에
1: 고음이었습니다. 아, 고음 없냐?
0: 탑골공원 쪽으로 가시는
1: 여보세요. 홍잡 가야 된다니까.

0: 씨 라이브로요. Can't Help Falling in Love. 영어는 저 서울에서 배웠나 봐. 사투리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1: 네. 아니 제가
2: 진짜로 그러네. 네.
1: 버지니아 농고 출신이다 보니까.
0: 야, 응용이 좋아 아주.
2: 어, 저기 개그가 조금 이상하다.

0: 네? 아무거나 아는 거 있으면 한 소절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1: 그때 발라드 할 것 같아.
2: 아니 뭐
0: 보약 같은 친구야 봐.
1: 아니야.
2: 아니 뭐 요즘 뭐, 저는 이제 신창이 네. 그 너나나나 하는 노래 그 노래가 많이 들어가.
0: 해보세요.

0: 들어도 아, 뭐 애원 이런 노래도 신청이 아, 많이 들어오고. 맞아.
1: 애원.
2: 애원 진짜 많이 나오지.
1: 네? 애원. 응? 갑자기 기억이 안 나.
0: 갑자기 네, 키가 기억이 안 나.
1: 어제 어때 심원 씨, 성환 씨가 이제 본인 노래 불러주니까 아, 뭐 입이 찢어져.
3: 아, 뭐 제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성환 씨는. 목소리가 제가 요 근래 들어본 분들 중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목소리라서.
1: 그 멘트 아까도 했었어.
3: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곡을 하나 제대로 받으면은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다.
1: 그거 하나 써봐요. 그러면 이제 성환 씨를 위해서. 어?
3: 가능할까 내가?
1: 아니 성환 씨한테 노래 하나 줘봐.
3: 알았어. 예예. 어? 예.
1: 지금 성환의 저 노래는 저거 아름다워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3: 아니 근데
1: 그 맨날 아름다워밖에 없어.
3: 그 노래도 이제 제가 아주 친한 형님이 쓰신 노래예요. 어. 제주도 선배님.
1: 그러면
3: 선배님.
1: 오늘 이렇게 나온 김에 예. 예? 한번 이제 성환이를 위해서 노래 예. 한 곡 줘봐.
3: 알, 예 알았어요.
1: 잘했지?
0: 예.
1: 너 곡비 같은 거 받을 생각 말고. 응? 너 얘기를 안 해. 아니, 대답을 안 하네? 곡비 받지
3: 아니, 곡비가 아니라, 그 네. 형님 곡비, 곡비란 것에 이제 모든 게 포함돼 있잖아. 네. 뭐 편곡도 해야지, 녹음실에서 녹음도 해야지.
1: 그건 둘이 알아서 하고.
3: 악기도 들어와야지.
1: 아주 싸게 해봐, 싸게.
3: 그럼 원가로 해줄게요, 원가로.
1: 자, 오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진심원 작사, 작곡 노래를 조만간 성환이가 부르겠습니다. 맨날 나오면 말이야, 아름다워라, 이거밖에 없거든.
0: 아니, 다른 거 있어요. 그것만 미리
1: 뭐 있는데, 뭐, 예? 뭐 있어?
0: 많이 있습니다.
1: 아,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영 씨 현재도 네. 저 즉석 신청곡이 좀 네네. 들어왔는데 팝송으로 올라왔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거래.
2: 네.
1: Let me be there 이 노래래.
2: Let me be there.
3: 맞아요. 우리 일구 형님은 참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1: Let me be there. 이게 뭔 뜻이에요?
3: Let me be there. 어, 어. 무슨 나를, 뜻이에요?
2: 나를 거기에다가
1: 데려다 달라고?
2: 모르겠습니다.
1: 부산 사나이 Let me be there가 뭔 뜻이야?
3: 마 모르겠어.
0: 거기로 데려달라는 얘기죠.
1: 그, 맞죠, 내 얘기가 예, 예, 맞는 거지. 예, 예, 예.
3: 네, 형이
1: 뭐 영어는 하나.
3: 옛날에 우리 노래하는 거지. 사람들이 예. 이 팝송 부를 때 뜻은 모르고 뜻은 모르고 따.
2: 따.
3: 일단 그 발음 그대로 따서
0: 네,
3: 일단
0: 맞아.
3: 불러.
0: 네, 맞아.
3: 그냥 이게 뭔 소리인지 나중에 알아. 유튜브 보다가 가서는 아유 이런 얘기였구나.
0: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3: 다 그래 다 밴드가 아니,
2: 이게,
3: 특히.
2: 네, 이게 네. 근데 이게 막 직역 되는 게 아닌 게 많으니까 팝송은.
1: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영어는요 직역을 하면 안 돼. 의역을 잘해야 돼. 맞아. 의역을. 예. 자 그러면 진영 씨 Let me be there 준비됐습니까?
2: 네네.
1: 역시 피아노 반주 라이브를 하면서 네.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전의 Let me be there 듣겠습니다. 네.

0: 네. 올리비아 뉴튼전의 렛미비데어 노래 나가면서 제가 네. 찾아봤어.
1: 렛미비데어가 뭔 뜻이냐?
0: 네, 거기서 대어가 어디냐? 네. 나의 애인이 있는 곳. 내 짐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그죠?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렛미비데어. 어땠어요?
2: 좋은 가사네요. 좋은 제목이네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보조 MC님. 네. 문자 좀 소개해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 제가 이제 자기 노래 불러 나오는 줄 아나 봐, 보조 MC가. 네,
3: 8554님께서 진영 씨 목소리가 매력 덩어리.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아, 하셨고요. 네. 네, 숭실 합창님, 진영 목소리 시원한 폭포수 같아서 좋아요. 네. 아, 진짜예요, 진짜.
0: 네, 좋습니다. 네, 네. 피아노 반주도 좋고.
3: 0622님, 19형님은 노래 못하는 게 매력입니다. 노래 너무 배우지 마세요. 근데 진짜 어떻게 내 이런 얘기해도 그렇지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 매력이 이제 사라진다니까.
0: 알았어, 알았어,
3: 너무
0: 알았어,
3: 완벽하면.
0: 알았어, 알았어. 네, 좋습니다.
3: 네, 좋습니다.
0: 자, 내가 갑자기 저 이 4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인데 네. 우리 4명이서 한번 홍대 앞에 가서 버스킹을 한번 해. 왜 싫어?
2: 날짜를 잡으세요, 선생님.
0: 야, 너 지하 2층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4: 네, 예, 그렇죠.
0: 그지? 네. 웃기다고 생각하지 말고.
4: 아니, 저는 노래 부르는 레퍼토리가 홍대보다는 탁골고 쪽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0: 장소는 나중에 고민하고. 예. 어때, 진심원 씨?
3: 나도 탑골 쪽이에요.
0: 아, 그러니까 장소는 나중에 하고. 네 명이 같이 하는 거 어때?
3: 아, 좋아요.
0: 진영 씨도 시간 돼?
2: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시죠. 네.
0: 괜찮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콘서트 할 때
0: 출연료는
3: 제가...
0: 저희가 뭐 못 드리는 거고. 네. 대신 이제 버스킹 하는 거니까 빠켓을 앞에 갖다 놓을 거야.
2: 빠켓. 네. 네.
3: 형님. 아나운서가 빠켓을
0: 어키츠 네. 양동이 네. 모금함
3: 네, 알겠습니다.
0: 모금함으로 네, 네, 네. N분의 1씩 나눠가는 거고 버스비는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아, 오늘 네. 아유 벌써 시간 끝날 때가 됐네요. 오늘 월간 아름다워라 자 다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끝곡은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는 걸로 하고 자 진심원 씨, 성환 씨, 진영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5: 내가 최고다.
0: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8: 제헌절 연휴 첫날인 어제는 이른 새벽부터 나들이 차량들로 정체가 상당했었는데요. 쏟아붓던 폭우도 그치고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린이는 보호자와 꼭 함께하고 음주 후에는 입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 밖으로 대피하고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물놀이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인천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 2단계로 격상됐고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현재 서울 기온이 27.8도입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이어서 에어컨을 찾게 됐는데요. 에어컨 화재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 시내 사고가 잇따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 영동대교 아래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올림픽대로 한남방면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남순환로 금천방면 봉천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는 다행히 방금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에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제헌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서울 시내는 교통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고요. 폭우도 그치면서 도로 소통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내부 순환의 정체는 거의 다 풀렸습니다. 성산대교 방면은 성산램프로 나갈 때만, 반대 성수대교 방면은 홍제램프로 나갈 때만 줄이 긴 상태고, 서부간선도로도 외곽 방면 오목교 부근에서 잠시 서행하다가 광명교에서 금천교 쪽으로만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은 목동나들목에서 하월봉램프 지날 때까지 정체 여전하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역시 목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 지나는 데만 잠시 주춤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한강대교 조금 지나 고장차가 있습니다.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밀리는데 영동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의 여파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지 12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진화 작업 중입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도 짙은 연기가 나고 있어서 진화 작업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헌절 연휴 둘째 날 날씨도 좋지 않았기에 오늘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서울 쪽으로 많이 밀렸던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지금은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쪽으로 4km 구간만 정체고요. 영동 고속도로의 정체도 거의 다 풀렸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부근 4km 구간만 정체 남아 있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방향도 경기 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 지나는 데만 짧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서행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소강 상태지만 내륙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 내일 새벽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산사태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말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물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없도록 조심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빗길인 동해 고속도로 속초 방향으로도 강릉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반대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려 있고,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 영동대교 강북 방향 다리 중간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

0: 노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이현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보통 이런 경우가 애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럴 땐 놓쳤던 영화, 뭐 대하소설, 아니면 장르별의 음악,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더 비틀스 데이 트리퍼 들으셨습니다. 저도 심리학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건데요. 사람이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또한 애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있었던 일도 있었겠지만 조금 지나간 일도 다시 회상이 되면서 그런 애도가 필요한 시간이 온다고 하네요. 살짝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애도가 필요할 때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얘기가. 같이 의견 나눠보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Guns N' Roses, Paradise City. 이어서 House of Rising Sun. 애니멀스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Guns N' Roses는 882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닉네임이 메린이네요. 메린이. 안녕하세요. 메린이는 메탈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줄이니 골리니 하듯이요. 아, 초보 메탈 입문자입니다. 그래서 메린이라고 하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달달한 팝을 좋아하는데 새벽 공감에서 메탈 음악을 자주 틀어주셔서 적응 중입니다. 계속 접하니 메탈 장르도 듣기 좋네요. 오늘같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은 메탈보다 달달한 음악 신청해봅니다.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신청합니다. 메린이, 메탈 어린이. 어, 괜찮네요, 메린이. 맞아, 요새 뭐 줄이니 굴리니 하잖아요. 우리 메린이님 신청해주신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 영국의 락밴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니멀스 노래가 그렇게 많이 히트한 곡은 없지만 영국에서는 거의 비틀스 다음 가는 밴드죠. 1964년에 미국, 영국 두 곳에서 1등을 차지한 노래입니다. 비틀스에 비해서는 좀 우리나라에는 좀 인지도가 약한 게 좀 아쉽네요.

핑크 플로이드, 머니. 1973년도 음반 The Dark Side of Moon의 수록곡이죠. 로저 워터스가 작사 작곡한 거고 이 미국에서 싱글로 발매돼가지고 아마 이 밴드의 첫 히트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편집증이나 광기 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삶의 의미 뭐 이런 가사가 돼 있는데 핑크 플로이드답지요. 네, 참 명곡입니다. 그 앞에 그 ATM기 같은 뭐 그런 돈 세는 소리 뭐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삽입이 돼 있고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3983번님 안녕하세요. 장대비 뚫고 퇴근하면서 공감시간 출석합니다. 5031번님 오랜만에 오자마자 도어스 그리고 이 밤에 커먼 필드 노이즈 와우 선곡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고마워요.

검정 치마, everything. 엔젤 마음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은 지 얼마 안 된 신입입니다. 듣다 보니 가요도 가끔 틀어주시는 것 같아서 평소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앞으로 독보적인 음악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게 엔젤맘님이 최근에 이제 알게 되셨나봐요. 얼마 전부터 가끔 이렇게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네요. 앞으로 계속 같이 이렇게 좋은 방송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 1244님 신청하신 델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듣고 오겠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Radiohead Creep. 5734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이 초기에 이 Radiohead 공연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 멤버들이. 사람들이 그냥 멀뚱멀뚱 그냥 박수만 치다가 이 한 곡 나오면은 난리를 치고 막 계속 이거 앵콜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러 온 거죠. 아, 이거를 기사를 보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 20년 전에 공연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저희 노래 중에 딱 한 곡 못 살겠네 그거 들으면은 이제 다른 거는 별로 관심 없는 그 묘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나네요.

5546번님. 나이 들어 기타를 배우고 있는 퇴직 남성입니다. 이 시간 좋은 락 음악 우연히 들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악기를 배우는 초심자로서 특히 기타 잘 치는 법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오늘은 어떤 삶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기타 잘 치는 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5546번님, 퇴직 남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악기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게 있을까요? 잠깐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하루에 한 시간은 꼭 기타 연습을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한 시간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제가 두 시간, 세 시간 막 기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기타랑 궁합이 잘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도 있습니다. 피아노는 실패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잡고 막 학원도 끊어보고 막 그래도 힘들고 하기 싫고 변명 찾아서 자꾸만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피아노는 이제 안 맞았던 거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 5546번님 스스로 답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억지로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타가 맞으면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될 듯한 만한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기타를 배우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기타를 배우지 않았을 때 어떤 속상함이 있을까요? 불편함? 속상함? 네. 마지막, 한 2, 3년 후에 기타를 잘 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저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끊어왔습니다. 모쪼록 5546번님 좀 기타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7007번님 첫사랑 못 잊는 군인 아저씨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아, 예. 요거 며칠 전 그 군인 아저씨 고민 상담이었었죠. 미치도록 누군가가 보고 싶거나 그 사람에게 충동적으로 문자 보내고 싶을 때 나에게 보내는 톡으로 보내세요. 카톡에 그런 기능 있잖아요. 상대에게 보내는 글을 거기다 쓰고 다음날 읽어보세요. 다행이다 싶은 생각과 동시에 혼자 이불 킥 하고 맙니다. 꼭 써먹어 보세요.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뭐 이를테면 감정에 너무 취하거나 또 이제 술 한 잔 마시고 얘 생각이 날 때 일단 나에게 한번 톡을 보내보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7007번님 좋은 팁 고맙습니다. 잠깐만 어이구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아까 메리니님이 신청을 해주셨죠. 메리니님이 신청해주신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 노래 뒤로 제 노래 권순우 밴드 고민 상담에 들려드렸던 그 노래 원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랑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줍니다.

0: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

그리고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연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업어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 시에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 삼가주시고요. 빗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과 계곡, 강과 하천변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에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산비탈과 축대, 옹벽, 담장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에도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강한 곳은 전북과 경북 지역입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대부분의 구간 소통 원활한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들 대부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도 지금은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이동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그쳤거나 약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고요. 이제 호우주의보는 강원 일부 지역에만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의 출입은 참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습도가 높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열기가 강한데요.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 많습니다. 또 오늘 한낮 서울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 대부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이고요. 고속도로도 대부분 소통 원활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

0: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이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외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잠시 피하거나 불가피한 야외작업 그리고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 도로들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들도 지금은 모두 소통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면으로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 여파로 뒤로 잠시 서행 정도로 이동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